나시기 콘젠 나좀다 마니푸리 필미 세이싱 따비리 아카스 와닌팔 하우직 아유키풍 따리 마카이타리 마니푸리 더 파우 따비르시

하이브시다. 앙앙 뒤뜸만 해봐. 아주 부모님의 삶바시다. 아코이기 가직가직 아무 심독 나라가 하나기 마셋 모공도 가직당 홍도 오가 안 됐다. 샥나리시 타. 타 타붕돈 나스 말좀 가지 공내기 봐 마세 아이 안 맞고 있나 뛰었다 그러니까 이다 시전을 벌써 이나 좀 우버팡이 아동

0: 없어.
1: 으흠. 세계세요. 따해비요.
0: 샤맨낭기바시 제한 아가세요.
1: 파니파니란 독세계. 호멘디와이기 마이액타 지술센터 설마나 세랑바니 세척버싱 양파자나 해비래 아동기 세일란 독세리 BDF 타스나기.

아카스반 인파기 상하이 채널들이 아도나 이렇게 토론 버링 마탕마탕 다비리 혹시가 목 다비르시 기트 마탕마탕 와이나 코돌기야 한보다 다한자리버시 라타 망게스커 작짓싱 아마디 아사 보슬레 오늘 섹미나바 기다마니

0: 라리 알기 뽑는 더 파울 이 샹샤기야 뽐바리 엠바리 난게 농시바가 빠르라 바리 아도나니 아이는 믿고다바 마카이 난게 잉자레비 마이통아시라 이행리바
1: 부자 끝자리바 브람한나 마밋 아니 쿱타나 프라티마탐 나 잉자바금 이사다럽싱 락바다기 잉자락리바 아이게 앙앙 오이링아이기 사나마루
0: 둘라리
1: 조본 푼시아시기 짜누콩로이 나학도부우자라가 아이기 타와이 학장 루통 품다막다수 마팜캉다바농 탕부바이 첼라마나 하라우뚜중바갈로이나나 첼락이
0: 와팜시토키시 둘라리 문나타오 아이기와 나시리 아이기 뿐시기 아욕니 본나시기 본바시 뿜나막 뿜마닝 탐한닝바기 마야이 깔라바후와두나 마이홀깡 할로라바의 클럽벽이 아샤기 빠멜다 뽁삐마기 통자알기 이릭 킥비라바 아이니 둘라리 이마기 빠드둘이나 악세이까뻗쪼이는 악비라바 아이니 가다이 난기 알시바드 김이노
1: 아실바드 아실바드
0: 까리타우라바게 둘라리 까나부노 끼리바
1: 아이 난기다 막다 야암나와이 마싱락암드라바 케이트리 싱길란 미팅골가 쿠야마수 파드라바 다수싱가 아무카수 아스트라구루 나이두나 비다나마기 마카달리 수텐수 오라이리바 케이트리 라스쿠마르 싱가두가 사단 바기 사지금 힝리바 본바시 싱가 마시부 오이톡바야바 망라네 클라비야 아이 아이암 기제
0: 아키바두다기 묵디 박나바기다 막니네 해둘라리 아이나 쇼코이바 마탐모시 앙아오바금라이바 아키 묵디기 마망다 종자락리바
1: 클라비야
0: 나시리에이 타자바 폭리 두핫피리바 다슈싱기바 너라이자보 악나바기다 막 징여금 레빵금 라그네 아이
1: 가리오 이르까다기 강라브라 캣주 싱두나 낭기 토랑스에 강락바가 낭따부네 마코이네 예키가다바
0: 둘라리 콩 깝찻두네 기할락라 파오보다 굿 아무깔락방아이 팜톡브레네 낭 아이네 파오리바 기버시 동기짜롤수롤 생나 파오우더나비다마 나시 에코이 토와이까 톡그다바니 기그노 신나가는 둘라리
1: 마케이 강나나 살락발라이 마이다 마이란 비오이거니다 수싱 아유 군틸다 밥기 마이코타나 타시게 힘구 맘거니 보나세 이스
0: 아이슝 암거니 둘라리 아이 남거니 그루데베이 끝바나 아이기 떼인다길리까옵나 호스티나 보신마 종나 꼭신도나 눈차게 망할장한다마 아유 눈틸다 마만바 호스티나 볼 어머 벌써게 행동
1: 에클라비아
0: 아이부 타조 도라리
1: 에클라비아
0: 나사부즈 타조 아이코이 마이 빡가니 우헬로 아시바드 김미노
1: 아두디 덤비오 아이부 술리수비디아 동인자비오 한비오 난게 콩탕 코딩다나 미금
0: 도라리
1: 비석 빅링 아이다기 등인자락라비 두라리 부인 턱비람가노 미농시 강다나 아이슬락장에 남기라 미시라 뽀비오 꼬이부
0: 두라리

0: 자, 다자리 바 펌이 세기 구독 여러분이다. 아이 에터니티 하리바 펌이 세기 제임스 종탐기 건절다 호민 디와인의 세링바 돈이 아이범나 세랑비 세이시무 구독 담자리
1: 아이 미람 멘데 꿈나게 아포 쿠란 센드나 유미 사르 담누라게 쿠만예키 뿌리 마기 탈로이 오이르라게 오이트라이 오이트라이 오이트라이 아이나 미람 멘데 꿈크바 마탐다 उमंगलाई चाटे भुंकुमा थोइना खोइना मोइरांगी तोर भुंगदा पाम बकाई तरे सारो अदुगा मोइरांगी फंगाई बे पुंदा मक्सी उदो साओ बनों थोन सिउ थोलेन सिउ मोइरांगी थौ सिउ अदुगा पुरिम बबुदि सिउ नु महा नंगा महलु

이세이 세글로이네나 아리바 마니프리 프미세이 란톡저벨루신제리 마탕다 아리바 마니프리 마타미세이 마탕마탕 녹화제리 고돌게 한바다 카무람 이보돈드기 마타미세이마 분데타미나세이

0: 피 끝바 로이라가 마이비니 싱두나 마야암나 아묵 라이시 자고이 사이 자고이 로이라가 롱콘바기 토럼 하위 라이 호부 누밋 낙타나 아타이 누밋 싱다디 라이바우 로이라가 하라우리바 라이 아두기 타와이 콘진두나 라이농다 꾼칠람나바 롱콜리
1: 하우직디 이붕오이 베마니기 자라이 피 샤바 로이라두나 자라이 아한바시에두나 쿤자우라이 짜우나바 라이박 마라탑나바 닝타우 푼시나바 자홍아 홍나바 자고이 쿠테 깟팔로이레 아두나 타와이 미렌 콘실라시 하이나 마이비나 라위 마얌슈 쿰미 마이비나 페나 샥파갈로이나나 라이닝 타우기 옛 탕바 치테 까두다기 하우나 롱콘바 하위

0: 따비리 나이코 따키시 허직 샨독체리 수망릴라 와스카마 릴라시 야한부세룩니 릴라사나비리바 이름덤 마니푸르 아티스트 애소시에이션
1: 징덤 복비망.

0: 타벅떡 놀라는 분들이네. 타벅떡이 디아토로 가네. 이래 밥 이런 분들이 벌써 토요일에 벌써 시 묵는 거야 말이 있대. 뭐야? 봐봐. 엄마 타벅떡 티켓 나오네 해놓은 거. 나 엄마 들러 나오네 해놓은 거.
1: 아이 이마 저 뿐은 너 자로 올라머니 자 터서 비로 이마
0: 자도 하나 그 꼬나 타게 마시지 마시 네 밖으로 마셔 토야 말라 이카 봐
1: 호이호이 이마
0: 이모네 미이지 부인 비호들 부디 행 이사기 털었구나 네 까나 락디게니
1: 호이마 야이 저 비오 저 비오 이마
0: 아도 능네 이만 하이바 타복 또 능력 진바 하우럽고
1: 거리노 이만 하이바 타복 하이도 보 이마
0: 이마 이마 시 타복 때끼리 디아트라우리 하이바 시는 강립 냈더라
1: 오
0: 좀 슬리베세 이마 이사 흑단이 능 와칸다고 이마
1: 야자리 야자리 이마 나자 강자리 아이기디 이마다 나나 사례는 또 저크르부드네 이마 나사기디 강나 자나 저비가 남들이 제디 이마는 신의 파리나 TV를 본 넘는 비도 나사기디 핵 떠야저래네 이마다 하이저크르도디 이마 이봐
0: 막이 봉와
1: 이마
0: 영우 능기 부스기 콩래 능기 비워게 들이봐도 나가 부스기를 미나 돌이버리나 하비디 능기 아빠모도 강들게디 아이 이마나 다티르가 능 빠음디 하디고 막이도 되봐
1: 오 이마나 자게디 강나 자나 저비가 남들이 제디 봐 가만히 숨을 이도이노 이마 비석빙이 되게 이만한 사이보 아 미람도 라이크도만 비래 아도 수노 빵학도 덤베 스쿨도다 스쿨 로이레 콜레지 로이레 마스터 로이레 파우더 이만아 담미번 나이도도 나 뿡창 오이붕오다 하이레레 아이디 솜데 이헤이데 뿡창이게다 나사게디 강나 자나저비 까나한테 디제 호드레 바이마 아두나 네인 하저리세 이만아네 시네 파레나 TV레 권나 몽노 비도 나사게디 헥테 야저리 해보니 이만한 거
0: 아두 띵아시 자 이만아 하이비 인베데기 미암스 강나르 바 인바이러먼트 사이언티스 유니버시티
1: 이마
0: 마시 유나이티드 네이션에 나온 나 타자바 탐드나 아서버 버지 마야 마마 파핸드나 나온다 타옥 마야 마마 시네리비시디
1: 호이 마얌 좀에 나시나 사나 말임기 탁시다 아서버 피다 마 간방감 자리버시 이마기 람징 람탁 마카드니 고이마
0: 분노부터 이붕아 이마 이탄디 혼자만 났대
1: 마
0: 분노부터 라이오이 크라바 능기 빠구는에 야삐를 말람비네
1: 이마
0: 인바로 맨건 바베세 능기 빠구는에 화이드기 빠무자는 바타박 이니 이붕아
1: 나시 바바도 힘든을 해 비라마가디 마사이 거기 꿈해시 예가가 바바 수가야다 하라옥 자람가다 바이마
0: 아스마디부모 이사도 마디네 능 바바라네 루나 독자람 크라바
1: 이마
0: 능데나 틴해부모 내야마도 수네 루나 독자람바네
1: 이마
0: 아주 그 마시나네 가도는데 소이키도 칸데 만 말하면 팟더버네 나 때이면 말하면 팟더버네 아이 이마 하이범 칸디부모
1: 그리기노 바이마 이마는 맞담 주부다 거의 다 속고 있대 뭐가 시부 아 동감 사오리도 거리기도 하이버니 이마
0: 아마 사오리도 리용네
1: 이마
0: 이마시 딜리디게 톨라카니 하버시 거의 강이버니
1: 아아아
0: 하비디 이알포 파붕덩 나도 옥부디 아이드나 아주 옴덥도 파리야리니 좀 실레디 시부 누미키아니 시오게 진동도 항발라이 브라바 마스터고 이마는 가마나 사오리도 리바 이나 하비디
1: 아 가마이 락도 이버 모이디 가마이 락도 이노바 나때 이마는 디마 거기 마 석싱도 해가 우버가 나 석싱도 예닝대다 하이래래 까마일락 두이노 하이브네 이마
0: 그다 리잉디게 마 석싱도
1: 도도도도네 이마 나 자나 하저리시 아이기드네 이마는 신의 파레는 티비라과 이마기 곧 자가다 보는 목눕이도 핵대 야저리 이마 아이기드 이마도 야저리 하저리도 디마는 거
0: 아디데 행 이마는 티레크베드 비데 난 게임도 사오랄꼬
1: 사오저루 하이브 이마는 뭐
0: 오예 파레 저디
2: 이마
1: 다소 아트마 라이로 저거야
2: 니에 이마 오이 토레 해보는 미또 아이 좀 악당 열 번도 러울라 그도도 솜도 용기 마도 깐나마 사든가
0: 아 줘봐 야래 이마 로이 강부자니까 와 좀 가 수다 사가도 죽다 해다닌데
3: 오 놈이 또 아이 그 술라 걔네 떠보니 아들도 용기 마도 마 상가 먹다 봐 아들도 마야 마랑 마랑 세네 모두 들 라고도 파랑다 들 라고도 보니 그 수어
2: 식물이 마 그도록에 미나 식물 하여 좀 먹도 그 이 하여 컴디
0: 나 대리 부모 넘 부어 시대 셀룩에 하여 부어 아기는 마두도 하염 브로
3: 예.
0: 하 나티 나마시 무디 허버는 해는 거
3: 예라이마 와시마시 땡강나루시다 땅아이프드는 용기 안아이 야우도 락고 팔았다는 락더버니 하이드나 아니 사이서 검지 하이드 내가 사사니게 미니가 수상하는 거대 라우사실라 라우 하이드나 거 아이코드가
0: 사고래 오 코이디네 너희고 신나가네 와가노 버기 티켈 제데 코이디네 오톨 와톤디 아가와리 찾아버니 나티 부모는 부어 시대 살루게 하베시부 아기나 마시 우드니 하브라
2: 마 야르다 그러게
0: 다디 야우브라 하베니 해능 봐
1: 야르 이만능 부 시대로 그러게 까이노 이만능 강이도 나데 이마부 까나게 놀루 홍 그러게 보잉 비버잖에 다네 야르 이마 잡히로 잡히로 하베니 이만능 뭐
0: 이마 쳇부 찬닝할 때 대붕어
1: 코이마 시디바 아 이드마 다소 나시디 삭사르가 할로고 코이 때문에 통마 사인 상지 사다 부 코이레 봐 이드마 사르가 한 비로고
3: 아스 사노 대붕어 사오르마 시 요이동 만드레데
2: 하이 사토 꼭 잘 가지고 있노. 아르 통통 통지 해 봄래. 거리 이놈의
1: 소이다 속사르가 한 비로 봐. 이때마 아이나 아대 돌아보더네. 이때마 이 살이 그럴수래 보니 애도가 거의 다 속이 죽고 숯 그럴래 보니 봐. 허리에서 자도가 한 비로도 루이 보비 걸어 봐. 거의 이때마 사르가 한 비로.
0: 야 돈바. 세상도 나 티사르이.
1: 마.
0: 내 한번 통을로.
1: 거의 마.
0: 아도 그네. 아이 세우기 하쁘는 거. 아이 내 할라가네. 탄다 통통 싸지게.
1: 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我一样的
3: ไม่ใช่ฮันนูบิเช่เฮ้ยนังคังอยู่ด้านนั้นโอ้มากี่หินสร้างเต็มโกโต้มาไม่กับลวนนี่กันนี่มาเสด็จนี่โอ้ข้าเลยทำมันด้วยด้านนั้นข้างอยู่ด้านนั้นนั่นที่มวยตาสาวะก็ยิ่งดูเก๋ก็ยิ่งดูเห็บหนุ่มมีแต่งาดูแต่ซาดะท่องตัวเอ็ดนะอะดูก็ไอ้คนนี้ก็สรุปโต้มาตัวงักตะขั้นละก็ร้อยซาตัวเอ็ดนะอะดูก็มาเสียฮันนูบิเช่เฮ้ยนังคังอยู่ด้านนั้นโอ้มากี่หินสร้างเต็มโกโต้มาไม่กับลวนนี่กันนี่มาเสด็จนี่โอ้ข้าเ

마당 쓰다 나시기 아마디 하행기 탐지리바 토롬싱 삼랍나 닝싱자바 루이지리 마칼마텔기 토롬캬 산독토는 타한자리바시 아카즈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혹직 란톡지리 나하롤기 콘젤

0: 공병기 더럼다비를 배싱보다라 녹자리 거름자리 세배무쇼 위력래 팜팜랑들랭 신비세
1: 파니파니봉어
0: 세배무가 세기 다룬게 아르바보다 탐자리 보거리 보다했세 세이 구댕기줄라이 타세기 아한바세울세 번머소팔라나세 방독두나 락베 하드나 이름세기 마땅다 롱점조이꼬마르시 건자비타르그나두나 사바와리 보다했쇼 탐자리 하드부 더럼게 한바세디 도이점 마루나 선우는 석바 공존 브라바 냉토로올다 자라이롱 부기마당시 다미나시
1: 파니파니 부모 따시

미오이버 코이기 아빠암바 아닝바 에코이 코이나 칼루르바 와클 댕나루바 미오이기 마카 보온드바나띠 까나곰바나 아리바 마타미시 따닝바 파우이 까나곰바마나 품미세이수 따닝이 마탕다 댕나자리바 메세사시 잉엔타기오이바 이세이니 아카즈바니 임팔기 고탕다 나타나 아토파 마팜다 따바 펑드라바 이세이 마카타 tajaningi haiduna message ibirakpani moyangthem tikendra gi konjelda tabanu khuraijamna sairengba isheyama khanbirakpani khanbirakli ba marubna sarangthem sarmila khurai laiwang ba manak haina ibirakpani khanbirakli ba isei sigi isei sei hona kau khiniku ningsingu ko isei si Englishing amaga chamapal marfu drama pangi July thagi tha sigi seyuna sandokcha kiba isaini khandirakli ba marup sarmila amedi good evening manipur nungaina tabiri ba khwaigi damak sei kudol tamjari taminasi

따비리 코인의 쩨뜨나 이사이 칸바 토름란 톡비기브싱디 강한번 마나오마디 메리나 오이나 마클마텔기 토름기아 산독뜨나 다한저리바시 메가헐사 마홈 다스믹 망아다 산독저리바 아카즈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